0: 저기 오금 어버님까지 가.
1: 여기 빠지는데 지금. 무슨 무슨 무슨 무슨 하루 잡아. 하루 세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한번 보고 때는 저기. 아까
2: 뭐 이런 일이 있었지. 이건 코스
3: 났어. 네. 가이드. 아. 예. 좀. 가.